시적 수급 사제야, 억세대든 사제야, 차제든 사제야, 금지든 사제야, 내일지든 사제야. 깜빡이 남깜빡이 소소르기 봉둥이 일철로기 양수 삼식식 사제가 오기방 육각지 칠진기 팔방기 구구 퇴퇴로 들어든 사제야. 기전다 저지시는 굿대를 향해 보고 기전다 저지시는 명명소리 길게 듣고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무죽은 고운이며 내죽은 영이신들아 어둠든 장구소리 구슬피 갱게 듣고 굿전에 왕거들랑 술 한잔 열심을 체감하고